0: 우리 개쪽 하나와 코코마처럼 보는 거야.
1: 스플리터 버스야.
0: 그룹이야.
1: 시대비.
0: 시대 버크웨이.
1: 시대 서커스.
0: 코 스플리터 버스야.
1: 뉴 버크웨이.
0: 코코차라.
1: 토커스 코쿠.
0: 시대시다.
1: So how you become?
2: 만주의 메이크. I don't like it.